아이엠 카마르 베가 이리데 로컬에 오기본나 비안베 드라노베베 이레차 보네 시비 엔나크 존마 부처벤 페레 아르카브 카나쿰 나쁜 인도 베시 마포르 수비자 나로 호도 아세 예수 크리스토 aya mukama yezu kristu guyagamba watunabona ti mbawekedde emirembe mbawadde emirembe gyange totunulya ebibi byaffe naye amaaso go gazze kukukkiriza kwa ekereziyawo kkiriza okumu emirembe n'okussa ekimu nga bweyagala bwawangala n'olamula emirembe n'emirembe eddembe ly'omukama libeere nammwe ennaku zonna buli omu agalize munne.